0: 进去！
1: 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